아부 왔던가야. 아부 와하 그와 아부 봉지허베 허와 허와 롱 전허와 전허와 라웨 아리 전허베 전허와 전허와 다게 롱 라이차 어 걔네 지시우 회형에 고아라 허 다게 롱 아차 아부 아부 주에라 카오이데 주위라 뎀뎀 먹과요 아부 와리나 자 가오주 음지 과 가오주라 아나네 주자 허라이 용지라 허웨 이유라 修行的广告介绍，吼，咱这款老树橄榄油，这款草根奶油，吼，像讲咱煮食煎啦、煮啦、炒啦、煎啦，吼，这款草根奶油拢可以，吼啊，老的啊，你爱食迄个面啊，我已经杀好啊啦，吼啊，有点青菜你要食吼，烫青菜拢好啊啦，吼啊，这草根奶油给倒啦，啊，咸菜再搁掺落去，拢甲恁穿好势啊，吼，拢用好油啦。哦，主要咱到底煮食，或者当天当早，咱这款老树橄榄油，煎煮炒煎凉拌都可以，为口感淡淡甜甜的果香味。哦，用臭橄榄油煮食，灶卡卡无油烟，啊，咱伫煮的人嘛，卡袂讲一直吸油烟。哦，啊，伫切嘛，卡袂安尼黏贴贴、黏软软，都是用好油啦。啊，不话你那只搞，会向选用这款臭橄榄油。哦，即马大家拢迄个健康概念，知讲草根奶油好呢？草根奶油就是咱所有伫食即个油当中含有上钙管的单元不饱和脂肪，有丰富维他命的啊、哦，橄榄多酚。哦，所以哦，咱到煮食用这款草根奶油，首先伫介绍这款老树橄榄油，100%纯的，即种老长种的，伫草根奶上新鲜的时阵，迄种秋干慢就无啊渣。哦啊，咱。那讲吼，有要煮过咱这款草根奶油，一旦介绍10多年啊，有信用的呢。你看咱老朋友老煮过，吼厝内边底咧煮食，拢嘛用咱这款草根奶油。啊，电话呢，拢会准主动，吼啊，尤其那送礼啊，嘛是送草根奶油。好了，咱这一罐580块，一罐580块，一箱内边底6罐2900块，廿几箱拢较俗，好等于就是5罐搁送一罐。啊，咱这种原装罐罐的哦。唔是讲大桶进口入来才个分装，唔是，啊，拢用个玻璃罐，啊，这玻璃罐啊较乌色啦，吼，较深色啦，吼，因为个罐啊较深色吼，较不透光啦，啊，油滴滴内面的营养成分拢完整保留，主要咱这100%的老树橄榄油吼，啊，当，哦，你若讲廿几箱的吼，诶，内面的咱已经两罐用个礼啊装好势，就是讲方便吼，咱有当时吼啊送礼呀，吼啊赶起来送人好看个使用。好，要主文环路秀昌的电话在哪卡哈？啊，咱这80%的意大利原装原罐进口的老树橄榄油，好，一连外毛葵花油啊，哦，这拢是好的油啦，依然拢是意大利原装原罐进口，奥利塔高温专用的葵花油，而且葵花油一罐260块，一箱内面都有8罐，1980块，好，拢同款，廿几箱较少，好，啊，拢。你也装两罐装好势。好，朋友，若有要咨询，欢呼收听的电话 2305-6924，祝个。